아버지, 어쩌다 차대장에서 운전을 실패해서 거기서 얼마나 운전을 그랬다고 했다. 얼마나 운전을 그랬다. 그 차대장 나가려 하는 것, 안녕 생각해 볼까? 그래서 나는 돌아가는 거 나를 안 해왔다고 하는 것 같다.